다시 대략 남부츠 람람 셰베 게지 군주 타웨토 푀기 난초 센시예. Hi, you are listening to Lamri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어 대단하네. 말하는 줄 때가 냠용 들도 스파이를 잖아. 아니 지가졸다. 말하는 라모 코먼즈 자반 남다 즉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이를 마셔는데 영대 용도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 셰스니 지금 담바대양으로 근데 다 영대요

0: Então tá, as camas choram, cadê o sungue? Tira o sonho. Então, se você não tiver a galinha, você está desenvolvendo o chifre, passa de gente. Você está sempre com a dor, você está tudo bem, você está com a dor. E você está com a dor, tudo bem,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Você está com a dor. 가서 어디 두둠을 실한테리 별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순리선으로 연대기 엔다 러니즈 코너리 별이야 냐롱리야 캠보 아추스니 콘 젤류리야 셰야 중타주리 둔다 지금 나로리야 코랑게 구문 배트칼리야 아 예체 배우고 배는 콩구소로 답배 미즈코르 배트 머니스 아슈니 쉬우지기 다 갈래제베 차례지르샤 Serelia Locasio Lominabresa. Quanto a mim, Crane, Serelia Lojonche, Chabrosi, Chenoda, Nanjoma in Yamshinange, so Pulverisha, Chenoda, Loniz Connery, Coanda, Jelul, Tashia, Chuntajer, Coran Rang Giduda, and Coran Moshiba, the Church in Mangos Tuch. Chenoa, did you Chuntajer? Down the Zitadi. 나라들도 냠냠도 요 말이 돼. 이내 때 늦을 차이디 단 냠냠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네 용야디 코란조 냠냠 들었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아 냠냠 난다 충분해. 담바지 땡에게다 땡주디 그 쿵대 입었지. 네 쿵 똑세 너도 규지디다. 그 찬대 입었지. 가서 러지 입도 와. 자, 근데 차이도 자네 에네 담바 좀 된데 구짓들라 Soji, Tamevaji. Any Dodge Dengi, Nalia, any Jolam, Dinging Ne, Sundi, Sundso, and the Jolam, Ne, any Yegi Pigasori, Sammy Dishiba, Ishimon to Chechabodu, Tunchilia Chimba, Tunchilia, Mun to Zen, Ne, the name of what's of a sign, any Dipanja, the Sanjay and Zabay in Persian deity, that take what Tumu want to send Dire Mado, Kushi Donigita, Sanjay Kasuri. 전주 선배 때 누에 그돈 있는 리셋 경시하면 난신식이다 구시 등이시면은 아니 리셋주다 가오래. 자 이제 이번 연도에니 도우세 사무스타 연도다 전주 선배 때 누에 송시하기 구시 등이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구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학을 신받다. 론주 쪽에 구세야디 이시 주기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다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도 꾸세야지 추구 뒤지기 이인래 아니 그게 샤르대바 찍다 초구 쪽 꾸세야지 뒤지에 감다 매바 다 참바지기 아니 꾸이 저바 샤르대바 찍기 대자화 용서 뒤지기 아니 이시 추구스 내인다도 모니 구스 내인다도 간다 샘런신 남다 다디 루르지 참아 타다 그게 빵배 아니 제가 연대도 된대게 모니 이꾸래 다 샤르대가 찍기 근데 이 구시 등이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리스도와. 근데 이게 대셔야 되느냐. 삼다 이도 샹도.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 one's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Helmut Shapurimuchi,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aolum lineage to Tengu Kenzin Rinpoche, Thalo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0: さあ、今天登巴三界一，这个呢，对接看不到，没办法上班，就出门，就接这样，接这些东西呢。他把送别，难给，现在送别早就的，现在事情送的，这个样的，啥的，现在他，雷家的。다 가서 그래. 렉작 중도 된데 다 렉작 깰 된데 얘기. 다와 산지 그게 최 탈사 지 야나래. 엔 야나네 바 탈대베. 엔이 일본도 코리아다 베트남다. 야 대신 네 가서다 야네 베네 야 지금 소유. 엔 우르스 군비다. 대전인데 일이 나러려야. 다 대회 따와 저기 남과도 이제 상황을 나오기 싫은 인구도 뛰어내기 위하래 측기에 뒤 뉴를 첨부 첨부면 다 위원회 마도 하시에 다 장면에 뛰어내야 차되기 위하래
1: So among the 80,000 or 84,000 collections of scriptures taught by the Buddha in accordance with the diverse mental dispositions, spiritual inclinations and interests and mentalities of sentient beings, the